0: 아빠 에스이
1: 라디 배치님 저서 연휴 왜지 엔시아드로
2: 안스마세
1: 자서 우주
2: 와에서디 오사드와 브라 바지 콩고 언티멘트 마코 소쉐 세서 오마 에니미 아티에 미치레 팀 예이하니 소베티 아토 온셈 케케 나우디 아스라 오무남 엔와노노
3: 아니 세세 콩고 언티멘트 야예니미 아티에 예디에 구치 루무세 카마 나노남네디에 세디에 예나나노미디다 예노아 에이지나소 에프리티티 에니에니 아니 아하무아 와네 야치 아카보무세 엔유운 프리 에크로 펌퍼 미나아
1: The skin
4: Miss
5: Miss
3: Congo ointment. Adra.